0: 남의 기억 스트레스 덮어버릴 수 있는 날.
1: 에스페란자 페스티벌 du 31 au 2 août du côté de l'abbaye de Floreffe. Et il y aura aussi Bia Ferreira.